0: 푸르레 똥땅 푸르레 똥땅 푸르레 똥땅 푸르레 똥땅 푸르레 똥땅 푸르레 똥땅 푸르레 똥땅 푸르레 똥땅 마우 마우 마우 마우 마우 마우 마우 마우 마우 마우 마우 마우 마우 마우 마우 마우 마우 마우 이야 이름을 들어봐라
1: 형 이름은 감히 허랑탕이라 두꺼비 쓸게 새새끼 발톱 각각장말 서대하고
0: 빈대 오조 하루살이 쓸게
1: 심구름 단지에 그나 수모을 붓고 번개불에 얼른 번뜩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
0: 꼭 지켜 할 것이다.

잔뜩 한 다리 넘고 귀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찢어지고 새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고래를 흔치며 충격 벌리고 어리렁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